0: 저 교육의 인해 방조의 리난라 제사 대비 등인 아유 난기 가유다 공해 난기 시티 도지는 지기 지금 샤루의 제기 동료 니바 디난라 그 미리 디 미리 디 인해 방조라 여동 바로의 린진 누구지 내게 속히 기다려야 할 그 서류 서기 부결 대비 제사 대비 등인 굉장히 때문에 좋아집니다
1: 그래도 우선 이제 너무 기사하는 게 부모당 부모

아무도 쳐다 못 보텔라 자라 레레션도 교고 다나 알로 남게 두두 도자 워리 롬바 착게 창조 도리 롬바 미키 던도 도라 소닥 도게 빠다 도리 나 소 촌아 롬게 던도 도리 마나 체티 던도 도리 까나 미게 사자 도리 두 우글라 나코 사바 도리 다는 스모 차바 못도 도리 스모 차바 못 보텔라 그때 마저 그때 좀 보텔라 쳐다 못 보죠 두차 가라 안쳐 패고 리차 타바 나코 패리 텐두 버보 두 마보 패리 너샤 못 타탄게 디리 모섬 제미 텔라 멜라 우두 쳐다 못 보 에따오리 우두 쳐다 못 보 저자 텔라 디타 멜라 만다 데레 코토 야라 따데 카토 코토 텔라 따데 데베 텔라 신체 넘가 게 따니 데 게바 텔라 따데 데베 게바 텔라 따카 텔라 삼버보 쳐다 쳐지 우리 텔라 코르카 제르 따데 데 타케시 텔라 따데 우리 짠나 코케 따마 따데 유리 따 텔라 무와 구커 유리 텔라 데나 타 사단 페 따데 니도리 고체 소데나 따데 우리 따 텔라 너르 차데 우리 다네네 두제 제르보 뽐바 텔라 토네나 아슈 두제 제르보 에네 니도리 다 쳐다 아소케

kona nabe dorte chi mago lo lan dreba mi sane mbowe bombo ronja chakpa ti ke lonjo tabe te zone la fa ndramba la jor ken gone panjing ro na la ni yu ta ro nya sa aten ti samba ya kore kuncho zumbo ka ti su mago dan ge ba yi su mago dan sanje su mago dan le wa yi sanje kuncho zom ke ka di ri tare mbowe bombo ronja chakpa te de fon na ka a ta bo ke maz tare ngor du sarte chi ke gone ke zo bu ma to de le jan se le ma ka lon den da za ke za ba ten do ka ble ke na la pung 지만데네 야타바이 상케 요바카토 따로냐서 아타타 따토간티리 마르 파켄 요베카테나 화유스가 돈도 쳔보카 나주테리 타거워 트마미베 꼿디올라 라마케선 노르덴도 칸남베 타니는 런자케 돌제베 마코타 서바테 서제케 투제 쳔보 젠자케 라크 요바테 티간토라르 샤게 요베카테나 타 톱탄파르케 라오리 코 데폰제케 므나리 나랑카 마폰제케 므나리 이나테 타몰랭케 사자라 콘초존케 탐바좀라 고고 거르기고네 참말래라 고미 체잖아 나 냐르제케 테레 마휴치반데 나 노바바자만도 상케 요바갑도 게데장케 페타 노리아체우 레마장케 페타 노리아체우 레안타장케 페타 베텐데케 요바갑테나 야 코레뇽다 파야 펀드롬에 봄봄 돈자 착팔라 스탄데라 페바 카디체 탐바초제 고고송 바투제체 레게데 만노 투제체 초 파잠펠라 노리아체우 데폰테케 톤달라 안타장케 지베추 따히와 르르준덴다다세네 냐사 아덴티케 탄조미베케 로통토 안다스톨레바달로 Le

0: 北京龙城年轻理工康给龙城里中央龙城年轻实习理工级北京来进举动下级人
1: 나무기의 회계기 남내년 전수 한들행계의 생신반이 중야미마 군협 룽친 리군기 회계 진남기

초반남바 다송의 주님비 르지 요지저 르시바데 찬도 바효존의 예비 셈바보 데가가 콩가 시모도 조모라 플리징가 다샤나 라사가마 콘선이 예비 셈바보 틀리 추중거레고 시비 르지 고람란 시바데 지니도 콩가 르지데 파마번치도 라사 바나숑의 요비 아지 진진바중도 찬도 띵치존의 요비 아고 자바도지지라퍼니 사마샤와 란로다 年的土生逐步用于门的学习营实现个。

0: 워코니 캉킬란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첸리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기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도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啊，假期有三天上班，俺呢别用农村年纪理工，啊，看看农村就送到集体联系个给给老张你们。啊，乱头国嘛个农村，啊，他甚至把个早个农了，但杨军你就过了，奇葩叔叔个，也是干这个吧？啊，你一个月就拿两个车的，啊，杨军必须当个老人，个的你路送了不得，干这几月吧？啊，他得说就过了你，刚休息个，啊，我正在不去吧嘞。那你第二当这点俺说，主要你。
1: 呃，就是有时，主要当不的刚才说的，他甚至把个早个弄了，啊，他杨军你就过来了，啊，他没事个，啊，他那马苏把的，干这几日也是，啊，他老公把干这几，一个日也是没得的，他你把这几日也是的了，啊，他杨军打算等你的，杨军就是一下把他那等你，可女把那不就干这几天个日也是，啊，俺说的几个，等你的了，他做几日也是的了，啊，他每个弄了几十万名个。 第三就七八天，啊，俺呢，杨军叫我带了，带呢，你也去了，他做的七里三里了，啊，下午明个弄了，天地把当啊，各七个，下午第一日是七八天，说了，啊，俺呢杨军打算呢，啊，俺呢快到他那一家也不行了，啊，俺呢忙完把当打打完了，说不得说到八次，哪么着，吃么着，哪么着，哪天这个七里三里，没事就给吧，就要把的意思。
0: 听的了，他看中俺说他喜欢的，适当给他研究过的了，啊，都是牛仔要把的，听哪里讲，啊，俺那打仗，研究打个过了，啊，还讲给他，啊，牛仔吃不是，他做起来时呢，他俺说逻辑就培养个出来了，他别就没就给价格，打仗出来越别给他打仗个价的，那人家有的可是想你的，你算吧，俺那些些人物的是了，跟俺做个给价格打仗个弄了，俺那打仗的，第一张可能十先把钱呢，没听吧，听这一把意思，俺那打个是了，他打仗的米浆当。 啊，你下次刚个几十、九门就个三场差不多，你可把三本着急，急当啊，你把钱着不急，你没办法。啊，你天天也把人家，啊，你起码说说个可能，你是一个周围一个个哪两个弄了呀？啊，你研究打打的打，啊，刚到刚了一下，得就过了打，可是几只蚂蚁把个打，哪算差不多的，就兄弟吧。天天也把人家，啊，你过了打，啊，容易给讲，你得当得的意思呢，没事个他进的去就给，他给就要买的，就去偷买的，但没叫他再一枪呢。
1: 啊，卡上黑板，那有打打不能穿白衣呢，做的名将的下次你个弄了，你下次，啊，得说了，啊，你必须懂了，下次这个弄了，拿了啦，啊，给你进去，进去，给你听的把他搁起，我得说了，啊，你打那拿了拉伸是呢，啊，就像俄罗斯兵个头上的一样一样呢，啊，你打了，也别忘了打呢，你得说个几了，啊，你吃那样拉说不得说的，啊，你，俺说压着的，啊，都是的，你，搞起么那就强度是，我打得起来是的了，卡张个。
0: 啊，你现在拿得当，认真的，啥事情做不进。那他前期生意不对呢？刚给送到后期来钱人，他们没得安全来钱生意了，干出去。他突然开始把这钱来塞掉了，他当就用的就在于啥子人吧？啊，你就是吃这进去吧。等到他广东的钱来，人家一个跟人家的用手做吧，啊，你才算完的。 但若是汽车进去把是样的，啊，你成就把个用个他就是宁波个装着不得，啊，装着不得，啊，他那是啊，汽车进去把些把是样的，等于他汽车进去把的黑把拉，啊，你再有钱呢，他汽车就我，汽车就等于涨，啊，你车所做就等于涨一下子，等于就是，我他得做个通的，啊，你讲什么，小鸡巴等于下流的，等于他按了按住，啊，汽车用可能个弄了，咋可能个弄了他，啊，汽车过的说了，那汽车也那么买些不按了。
1: 啊，当安卓个装着不起来噻的了，汽车是啊，对当，那也是啊，啊，当安卓别就汽车当那也是啊，啊，他对就过了，哪里开起去了？俺说，啊，高级，差几把的，啊，搞起么的？搞的汽车当，啊，那也就过去过，啊，罗罗自己，啊，忙起自己没把人呢，啊，你记住他，啊，他自己说说就哪张他吃不拉，说不定那忙不就休息不干事了，啊，你，啊，你怕成冲着啊，啊，你我牛吧。
0: 啊，你啥不满意吧？等这个他，啊，刚刚忙不进去，没事。等于的是了，他妈了，他俺说，啊，你吃这的，那也就过了，啊，就像卡机了，啊，你，啊，啥些做就等于，他这个弄了，当不的吃的是的，吃这也是的。他俺说别个这就吃这，就把这干的就过去把这些呢，可能吃着盐当吃呢，啊，你就像端起锅烧些的吧，端起端的吧，干的，啊，你吃着盐当麻着呢。 可能个让你呢，让家娃个过呢，啊，端到咱这里，生个过少不急，你端到没吧？那端这个债，建设呢，没得，债下去就一个端的急了，啊，你吃吃也是个。 天天的了啊，给我吃点小种个，天没小种个弄来，吃这就够了，哪里去送了？名字几个都没，通他八十九里就你是一人呐，断去断了是。啊，他名字几个呢？啊，等你你是哪说吧？啊，等你名字刚刚弄完几句，你托马当，他妈当，啊，你爸爸啊，个等这个你是啊，刚弄的一人呐，啊，你够断去断的个嘞是。这当工人啊，去把吃住用的吃那点点怎么等你？就你过几个难的的，你几个托的八个是。这当马家话，吃就只讲比电视话刚样没得弄是。他可能等这个他。名字几个他妈个通达巴士刚入了，可是马家呢？啊，你可能个这讲吧个，就讲个电视不哪里意思呢？意思不刚样接你过，没得把接的意思。我呀，他都接的是的，他吃这几个了，就已经这些卡啥些，做那不接的。等于了，他我啷个说嘛？啊，别去开些这个通达马车呢？他吃这的托马来讲，别吃讲呢？俺说给吃黑色的，怕高油，可是那个马黑色的了哇？黑吧，得怕高油，可是那马黑色。等于的了。马些几笔个满地写到马这位干事了，可就绝下的能人生，谁不就那样嘛的？人家靠写些啊，这就托马了，这就按了一路干事了。啊，你写笔个小的他搞吧，写笔个小的把搞笔个点点，啊，你马家完得了点点，你是不是？等于就是说，哦，托马了一下你，啊，你点一点把啥子样的打上？等你八十了下话的，别查人家那说，啊，纯粹你这里浪子，你打不了村把人呐？人最你这里浪一笔干净，那是个你的。可能个眼睛人最当，可能个眼睛这里是一个，啊你没得你呢，人家都麻将呢。啊你这个就你是一个，可能讲吧个托你，啊你得到那个天是一个，就像啥不讲也没办法。人家那是个你的，那你就把这一万得了给你。人最你这里浪一笔干是啦，啊你阿妈就人最的，什么就这里，啊等你浪啥个等你空。啊，你这个刚浪浪个噻，那人最个弄的嘛浪吧？等于就是你这刚的浪比个空的，那是个你噻，那个啥玩意儿？等于你这人最你这里浪一笔个噻。等于就是你这麻将呢，啊，可能讲吧个同你这的人噻，个电视部就没把的是。我这这啊，你每次这个他妈个八的家呢，啊，就家等于啥玩意儿？别就做那东西。等于他妈了家呢，他妈了家你俺都说电视啊，电把的变了。你那打个给给诺，你那打个给给诺，一笔干死了，哪能诺的啊？吃屎！俺说那得个吃着哇！听见了？是当个哪能诺这样的？可能讲吧个托你啊，就像电视不刚刚有没把的诺这样，那就等于啥就要嘛的。没得的人家打个给给诺，一笔给给啥得了？要一万元呢？最近他了一万元呢？诺一把个扎这个女把个哦，俺呢，搿把就靠绝绝个绝下，对，俺呢。他送啊，也那做送啊，这个短的起来就那诺战那个，你啥玩意？这个的是，打那那打个给给诺什么的，你搞不就就叫那些他送什么？那种诺西吧的，做比短的啥玩意？真正人的了，他讲的些吧，哦，名字几个他妈个通达八十几里子一人呐，短一块啥玩意？短个的是，这他麻将呐，啊，你让人呢，啊，人家赔一个呢，啊，你电视不看呀？啊，对，没你吧？他得到不起了，你干啥了？吃屎去！他真正人呢，你干啥了？俺说多把就刚用的是的了。我那被查一下，那说那是个你打的，要那骂打的，骂那罗骂打的，等你拉拉说吧，等你忙不起，啊你吃个弄了呀，都，啊你得做个吃的就那，啊常常的过面啊吃那个，等于那面那吃你能，哪个买的来是，啊那门个买的来是，等这个俺说多把劲，他特做起来吃的是的了，啊割头割头的，但你俺说业绩做那不接人都，别拿光的俺说别接家吧，啊人在你这浪是啊跌宕。人最你几刚是吧？别急，等你去导演呢啊！你谁不要吧？现在这些的别呢？人最你这里浪是别干啥了？人最当这里你就八个那是个你的啊！你吃讲吧是？可能个吃这些的了，可能讲吧个天刚还没得吧的。人家那是个你的，等你就把路压完得了，等你这里浪啥个空的，人最你吧啊，都是我的。人家人最你几刚是别干啥了？人最你几刚是别干啥了？盖的价格就是个鸡的，那是个你俩比较有把的。第一个就那是个你是啊，你吃嘛的。第一个就那是个你吃的是哪？你明吃的是。桌上你当谁嘛老说我讲，我说你是，眼看到了他就你是。第二个，真正你就刚一笔干是了，那是个你的吃嘛用吧，他吃的是明讲用吧。真正你这里浪一笔干是，那是个你的明嘛用吧，你都吃讲嘛去。第二个是了，过一桌个钱呢，桌上个钱呢，几样的那样。啊，人家吃的，过，搿托搿托就你啊，给下个药啊个弄呢， 아니 난데나보디 아니 마라와 카카소도 참바거든지 데미디스는 나스기 니다베데 아니 중국지 체양이 나스기 니다베데 아니 도니스에서 나서바디 니드지 미양이스나 아는 거 시간 늙어 똑같아도 지게샤기 좋아하는 거 다치들 데미디스 자유 찬이 공격해 봐들이 체이나 코로나 장막 돈이 되면 돼 봐. 왜냐 미이나 아니 랑이는 곧 주작 된 강하는 거지. 땡겨. 아, 땡중 뭐 잠주 봐대. 미그 체니로 와. 와, 팀디스를 대체를 지나 가서 체주 거를. 대주 고된다고 그 간지 임한테. 다 대답을 그 체대라. 계산을 뒤나. 뒤나. 체대라 리니어 바레스. 와, 체대 이어스. 다 얘나 거래에서 들 진주라 뒤니 저기비가 저기비가 체 영화지. 근데 니 바지 체를 지나 진주라 못비가 체 라왕진스. 얘들 체 영화진다. 체 라왕진스야. 안들이 니고 콘스. 아니 그래서 배 강제 방이나 고시집이가 아 최대소대 아니 더터고요. 근데 최 영왕진이다 라왕진이세 한데 그 영왕세들 대답하고 최대 아니 장력 근데 강제지 잡지나 고로 잡 초대바 마인바 그 니버도 최대 최 강다 강제 때 자유찬이 열사그 내지 이게 되지 민도지 진주라 뛰니고 이자기바 마도 아니 라왕메데 대답하고 최대라 최 영왕진이세 제 라왕진세디라 코로나 예사가 민가마티 진주라 뜸기파라 간데데신 코로 예초바테라 제 라왕진세 딘데르 제 영왕제다 라왕제 그 쳇버쪼테 아니 고 야르지 민가마티 진주라 뜨기다 먹이 되게 쳇버 다 된데 인디르 아니 안간소 자와 선주 바가노라 다 진주라 뜨비 제 영왕제나 진주라 못비 제 라왕제다 마 소용디르 제대소제 나나나 간데나 지린두세나 아, 다 진주라 대비 최 영원 제거 놓나 직처리잖아 아니 라드시 라드시 다 라드 때라 용이 주 놓는 처리잖아 아니 공어 돈어 보모 로로 소스니 아 돈이 치죠 빼야 봐 대소 때 진주라 뜨기 봐 되는 이 말을 처리잖아 라덴 그 처리 소스 다 라덴 그 처리 때라 용이 그 놓나 아 아니 스 라 르 나 라 드 세니 두 때 아당 아주 시죠 영원 대소 그 놓는 게 대비 딱히 뜨 때 아니 선지바 자 코랑 오는 니스 마데 바 주시 드네 어데지 체시 어데세들이 다 양 어당 돼봐 양 기구다 된비 체시 다 되라 시자는 저다 니여 봐라 와 시자는 저다 니여 봐 예봐 현장 아 다 어데지 나이 니 가기고 거기 기 가그 거 라서 받더니 두요 다 더그는 미스 체르잖아 아니 미기 야인비 그 야기고 여다 야기고 여서기 이 아니 마데 바리 여서기 드네 진더리 진더기 체가 놀아 아, 드니 짱당 안시 다 시지 양대 니스 마대바 짱니 드니시 아, 드니 하지그치 하지그치라 대대대선 시당가 성을 쓰기 위해 자 고랑노나 다 사다다다노 대세니 하지그치 지리 드니 제덥그치대 라드당 장가치 바레 강남단나 바마라나 삼세니 땀대요 말해 니스 마대바 쥐시 드니 중궁라 아니 나스기니다 라스기리시 와 나스기니다 라스기리리 중궁 니니시 아, 아니 나조다 베비자스나 야나 메달라 아니 게스 선이 기대요. 와 대체리스들 아니 아 진주라 뒤부터 영원제 있고. 다 진주라 못 뒤부터 영원제나 아니 나기군네. 아 나자. 근데 당하게 당 당자. 근데 단르부터 대자. 아니 시작하는 거 강하게 강. 아 근데 다자라 아니 빠랑 보. 가자라 마음에 더 파티야 돈나 제라부지. 대비디스를 아 다 대소 대체리스들 선주 빠가 용인을 땜비게. 아 다 진주라 뒤비게 최 영원제다. 진주라 못 뒤비게. 아, 드니 체 라왕지. 와, 드니지 드니 나나나보데 예테네네 차디. 아, 왠자 다 신릉한소 아, 드니 리히 제왕대소 고노라. 아, 아니 선지바가 자와랑도 마세와가. 아, 다 침무부지. 연내바 땀니. 아니 토탄데지 바고니. 아, 스부히 바오데. 나도 희세 나히. 다 떠처리잖아. 아니 지체해 주고시.
2: 다다 제지 심바디나 벼경 롱치 닌치 리콘 칸게 손다 로치 린치시 향라 민티 낸지 린치 신지로 가스효
0: 드니 님바데 친이세데 다 나이고 남이 다 나이에세 안데 자이 찬이 저단 같다 가서 자가지 자군라 다 나이 제세니 그런 아 나이가 나야 하장 같더니 아 사지자치 같더니 사지지 받더니 여사 Tang anso rang re pei la yang, ta tuen me ke che re se ke le. Ani, yang jaga li ya ke, ani, jari pa te so che te ne mro tong. De la, korang ke ta bian ra po ti. Leni, pei la yang ta, na ye ke, na ye ke, nze pa shi. Tendil ta to tambo nga zo naye se ya te kanriji gogo pares, naye ji goden tesh. Naye se dila, chu ni mandri par, nyana chu soso mandri par, ko nambar nje pa. Yawa nje pa shepe ke tendri ke dachi la, ane naye se kere se ya. Chu ni mandri pa soso, nambar nje pa shepe ke tendri dachi dachi la, naye se kere. Tate nga zo goden korong to ni mahi gana dosu kamore de ta, ane peje da dra ni, Maji Siena, Gualin Debur. Tape Yana, Nay Lob de Tab, Nay Lob de Tab, Ketcha Jim Bicasla. Aning Adam, Loden in your parula yaki go use a teji. Carte, Yedati, Meson Baina, Nalo de Sen, Telegi Chano Kichati, Tangalo de Sen Tisula, Aning Aranite, Loden Batavir. Tendrik Chesinangazo, Guan Chano Gua. Matulo loaded and Najulo de Imbate, a Jujat is about the Gummer. Tendin Bicasla, and in Adan Loden in Parula, Yodi Jan Tisla, Yedra Tijin Nibaka, Lodetij Dapote, Nayan Batata, Pengus, Lodetij Dapote, Nayan Batangus, Nati Lodetij Dabota, Lodete, and Nalawan Zi, Talaimba. Ting Tisla, Yaki Guyosia, Jan Degger, Dabota, Zinj, Nabati Mandipa Sosin in Cook, Shetter, Yavan Jet. Tendin Bayanza, Nika Yaki Guyosia, Nairis. Chini mandi bosu nombor jibik dai chagi jiris ter yang pe na jacket ji loso pels jacket ji loso pels tende ji kebi kas la jacket da loso ninje paru la kaya da chak ku chose ki ji shibik ani chite da majena na ina majena jacket loso pels ya tende ji chang jacket loso pels se dil pe ji te loso gu no jacket ji loso loso de jacket loso ya matol Loso penge na bode jacket yamba de koto gyo. Tawe ja jacket chi loso pele se ndi sele. Oni jacket te loso penge da bota. Oni page chupe jana ni loso pe. Loso de ko page ke le. Jacket te ko sheba bug. Tin penge da page ni te ni de. Kaya da jacket ko chese ki chi be dan de. Oni mandi par. Oni yan je gyo. Ten de yamba yan ndi ka kaya da jacket chese ki ki patia. Nayesh. Nayesh. Ten de yidre ta nayesh ya te. Kon ye ba nayi. Tini chini mandri ba soso nambar jebi ka jayi chayi tina jila ta nanyi sa gire eza ta nanyi ji kodesh nyingba nanyi ki yewa sa ta wo na rangri pe la ta nanyi ki la yewa shena kase yore ta ndi ji kolo yang tini peji dati maa

0: 당 공제 딘템 나초당 니당 류용샤줄 쉐람당
1: 니제 딘츠르 니제 쮸테소 디탄 람드 닌친드니레
0: 다다 싱구 추비 레친데나 베종 롱친 닌친레코 캄기 롱친자 데탄 람드 시비 레친디레
2: singa namba zo kan kan zong nga na nin jang ba den zi chu jun yan de ring ka de tong lam den ji za ni ma mi sa le chin nong de xiang kang che ting xi ba xie jun yan dong bo xiang kang che ting jia ji tong ge guo dian na xiang kang che ting la song lo che ting yong xie de xian dong lo suo le yao le nong na nga mo ne rong jian luo jong nin xi jie ye ba le xiang kang de tong zu la dong dong ji gu ba sa wo du ta la nga zon de da guo long qiu de 香港立了包包东汤阔的叫麦东早晚压根的叫上次立波中吧人了这个的嘴巴偷学了那么大娃姐姐麦掉我香港跌通一把前头香港跌通个弄子金中嘴巴了东娘香港多娘一把杂家跌麦容易叫香港生巧嘴巴古阔东麦掉我金定粗阿东路线一个跌通松针级别恰进作秀学言了想得香港多娘提交杂点个学姐言
3: 롱닌전데히 롱케 롱예 줄엔 제제데 레라모셰 마나우 롱케 롱예라 따요 제데 줄엔 제토 창송동 지초 초와 체제 권예 두바 제데 가가 토토고 초와 체제 추소소와 간이 터제 자구 롱지나 롱케 롱라 지종 제바 대연라 롱창 롱민 전데 시데 띠니 도르구라 루판 대통라 지신 제바동 롱케 시종동 친이 지선전바 무예제 초와동 코야라 덴토 지바 로니 자렌톤 서른덴바 지바 마인자 저크라톤 가스토바 지라 쟁구 롱치데 롱게롱에 줄렌 지바 레종 카데 데라 롱게롱라 쯩주톤 롱게롱라 이치야라 롱치 롱키 선바지에 추상톤도 구라 롱게롱라 쯩주 지바나 모워레자 만타 구코셰얀라 모원노바라 최창예바톤 고네라 토미예바 용보라 모냐예메 wenjong ma xia la cha qian na rong ye la ji zu zu wo zhe de ma yin dong ran yong jia wong cha ye ba kong dong zhang nong ye ma rang la rong ye nyang qiong ge nong zi de le jong ye ma rang ken jiao na jie zong ge nong zi li bu xie ye mi yin na yong ken qiong ji ba le qi le gan na yun zhe de le du ba xian jiao ni ri ma la la rong min de xi ta ba dong ta na xian nong wan jia wa dong rong ge rong la le da ji ba rong ge rong la ni bang ge wa su jie ne zi zang xian 대다람마타이다 간이라 테도 롱치포 타치치 타바 롱간 롤런도 돈 첸젠도 칼로젠니 카돌레 넘바자 타바

0: 我这大不赢的差早晚你都有吧他其他什么买下来就
1: 来你来学不学大人
0: 呢学不学对的对的숲대가면 두번도 미말라서 자간자
1: 숲대가면 두번도로면 아래가시 두번 비두이
0: 아?
1: 보모 두번날 쪼만자 사만자 스베만자 지지대 망자실로 오가 너도 초지 절대 망사자실로 오셔 아마 그치
0: 다 빼래 과장 두번 지나 매국고 디저 먹고 대고고 이다 아니 호자 김사람 대지 기라 대지
1: 아다 육사나 캠프고치바 그랑게바 나마다 섭세다베
0: 섭세 어 디리디리디리 심도 먹고 심유데 찌찌 먹고 심유메
1: 심도 먹고 심유데 찌찌 먹고 심유메
0: 칼 찌찌 먹고 있어 가지고
1: 어 대사 레고 나게 레지베 쥐롬다 디집을 십시다지 따다 먹고 가르도네 상문 조금 있게
0: 아네 따차는 징수 징만의 갱에 대해서 믿었던 일이다 쥐가 디대지도 고요도
1: 뚜야구네 그랑 심수소스가
0: 다음에 그라세이 카다 코과 정모 류다 락바 쌍막을
1: 커 카나셔바 되게 맞아는 자셔 동셔제네 동바래
0: 죽어 죽어라 너부 죽 텐제 너부 약셔라
1: 아 죽어 세가 뒤줄라 침다 성과 허버리
0: 가리 침다 함도 가져가죠
1: 저가 죽어 세가 라죠 부가 라다 깨가 줘야 돼
0: 와리 와리 와리 와
1: 오다 죽어 세가 씁쓸다 라다 부다 냐 부가 합도 깨가 줘래
0: 허허지 에이 침다 남아줘 다 무수가 대두자네 삼아오기 김주 댐자라 서서 나유디
1: 아 디도 저라 두데만아
0: 오 그래서
1: 김주지 또 벨라트 고달이야 하부터 들고도 와
0: 더비야 다시 하나 가지 김주 니도 봐도라 토지 지식이네 다시 하나세
1: 라라
0: 리테나 고에 리다다 추테나 고에 냐무리
1: 코 리다 라모게 약자고 뭐 예스 시세 콕도 리라 서버 차도 민둘
0: 샤시부 르베싱라 이테벨라 바라 요라라
1: 바샤니 디 서서 마자나 따도 부부 약바 고이모
0: 제코 구르구구구구구구 구르르다 구르르 거불라라 주드 구르르 거무타라 주드 구르르 고자 고자 제베데 아무자게 조다레
1: 아 구르르다 구르르 라타 피고 마죠 구르르 슈노 카바드라 구루르 구르드 구르드 제네 조아디 게고 뻬므나 베 조다르 카르주 살라 투제 피르자레
0: 오 제나 코 카르주 살라 투제 피르자세 드가스고
1: 레스 게라케 무슈메 오 디샤 나즈 게고스 샤골테 제 뻬므 그제네네 카르주드 독 소부다 피르제 대가싱 드게
0: 무네 뻬레샤 다체나 나즈 게고스 수보 종다나에 긴닝도디나 나즈 루주슈도 저거 롬조 데스다나 야오 기데
1: 진짜 이데 메스르라
0: 다음에 차세
1: 라
0: 축축축축축축 예주 양주 구주 구구주 드리 내주 세지 치랑주 딩구 추비대 주신내지 해세 좋은나 윤접지 필러
1: 야오데 水水水水水水水 夏天的水 동태스 진대스 니드스 미드스 모드스 딩구 추밀리베 모드스 샤제문의 윤접 잡아봐
0: 아하지 딩구 추밀리 추매위나 치랑 톱네 알아 여자 윤접 톱비샤
1: 아치고 알아 윤접 접실하마 피우그리 저런 무슨 것들 알아 피면 남도 놓고
0: 아니 그냥 고생 시간 잡는데 그런 운에 숨쉬는 데 아우 시위 쪽으로
1: 뒤 세우마다
0: 어
1: 뒤에 개지다 개나갈이야 쇼리 인파다 치자
0: 뭐 이봐
1: 라도 가봐다 너도 가서 앞에 있는 신도
0: 어
1: 뒤는 쉬어 세우세요 그선 로샤
0: 이게 문에 가라도 돌아 있다 매제 미 통치보 되는 거 같다
1: 문에 대도 나도 매부스다 레라부지 큰에 됩니다
0: 다리 타바 가면 대체나 끼워요 와 코다
1: 아 들어보세요 끼워 가는 게 미주 사바 장 잡아 거래
0: 장도 쉬고 고다 니벨아야 칸이쇼
1: 아 장도 쉬네 매번 날 때 고는 수 투수 당성
0: 다음에 차세 삼은 애 슈미 니세 키라 쉽게 되기
1: 와다 저니 뭐 숨다 기대다나
0: 아 지그리 지그리 사
1: 레세
0: 보조 돈에 최사슈 보면 습내 디대상 체르
1: 보조 맨은 양석고 보조 맨은 까라슈
0: 까라슈 아이 이제 맞지 되발아 잡대지가 주디 깔아 주제 주고
1: 아이 뎌스 때 뵙고
0: 아이 수지 너무 고절이 최내 구셔 미마리
1: 수지 수야 프리방게 담배 된다겠어 곱다셔
0: 쓰고 땡수 담지 배불라 열고 땡수 구셔 미마라
1: 아 쓰고 땡나 까다스 열고 땡나 품다지
0: 갈 품다지 하고 가죠
1: 트랑스로 염업고도 땡 품다지 보다가 라사인
0: 그래 레제스다 가즈 미마라 좋아도 되잖아 품다지 제야 아
1: 쇼쇼다 쇼쇼
0: 지그리고 컴주 몇 가면 나 보면 나배 도도래
1: 어 컴주 집자 보면 더 부부야 아마 실비
0: 참고부터 주주 이 대나 보면 세주 이
1: 보면 참

0: 유촌 도나 잡어송 고군 도네 데비 코안즈 존노 총위 후반즈 투지던 까지 니가치
1: 데네 존데 샤제 통제지 데데레 자 메시 백카 텐초 통제 힌도 통이 자 히바즈 데라 데네 유데용 조바제바 로슈리바 자 히바도 빈바 대신 부송 조바 슈마 임바다오
2: 今天我们到了中国中国的听地西北冷饮林清和三周革命森林清农了电话是专门忙关键龙之里狂飙给林清及制作西北下肢单据者中当恰餐铺擦松

0: 진짜초두르자리텐세지도라라
1: 세지도라라
0: 용초비당주조카당님비로통용지조자소
1: 창양다뷰세지도라이切了，抓把面，先把门。

아 미쪽도 담직 요바 담진 쪽도 담냐마타 이게 투다터라 대배냐마 담진 거베게 라도 담진 핀바니마 담냐마타 이게 투도 대배케냐마 다지 다 봉점 치치 제자 담선보 마보 체케 카노나 다시 케 담직 요바 쪽도 담직 요바 쪽도 담냐마타 이게 투둑 타나라타 담색섬 담직 요로마 담배마 담진 둘레레 거 담색섬 담직 실라 효공 300개냐바 타다바 담직 켈켜고는 렌치 답초마나 되죠 담마탁도 렁고보 건나 다된고보 담직 요바 효쇼공네 녀다다바 토모사탁라타 다바 담진 조발리마 고바타 토모사토라 카켈레 칼라 야다 리튼루 치킨고 넬레파타 토모사토라 카뇨레 칼라 야발리 마제탐데 루탈라 테베뇨 모 콤바 던지 잔즈라 테베뇨 모 바모테 유킨 유비 제캅사타나 다 네리라 테베뇨 먼도 가디 차종 페나 휴신 치게 간데 휴신 치게 뽕바 뽕바타 라테 잔낙트서 쿵다 타이 제 타베 제 투서타나 휴신 랑와 타베 제 모바 타타바 잔즈 교바타 르방 팔라데 바 단서 베덴 주구 퉁 모 던디 제 모바 티게 타베 제 투이 두 타데 휴신 바니 칸 콜로코 디 다한고바타 라 뇨타냐 다룽 콤바 던지 산들라 대변이 맘바마타 샤마니 바 조공 조공발이 마지탄테케 가딘두나 마세 세카브저타 난데다타나타 리발이 마딘고바타라 산들마다 고바타라 대변이마타 제파케 좀비 여러발합라브레니 마르타저케 레파저징 통조마다 루추게 코마 레페게 큰나디다 리텐데체네 토모사토라디 다 로적타라 대비케 뇨마테나타 로적타다바 산들마지 혈적타라 대변이 만로가디 쇼조 페나타 이게 다리뇨마타 이게 튼조탄마데 라도셴바타다바 산들리 마지탄데 샬라 대변이 도르제셴바 곰차타다바 tabi mola ta ta ta batan de kendre batan de mi bale ma de dorje timbe kenyo ma dorje samba ta gomsa ta ta batan de te ju ta gi ge tu so ta na ta ngor do samba ta gi ge da la pe bale ma de rat ni somo ni ta du bale ma de tan gi ge bar ma sam de gi bam bar ma ta la ke te be nyu ma bar ma ta gi ge mela te ba yena ta ta dambar jan ma serba ta gadi ke se thali tan ra sam de chi hin gon de te ni de bale ma de gad ta yara lo ta lo jok ta la te be nyu ma ce ᱛᱟᱛᱮᱵᱮ ᱠᱮᱱᱭᱚ ᱢᱟᱛᱟᱱ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ᱡᱮ ᱠᱷᱚᱞᱚᱢ ᱢᱮ ᱵᱟᱪᱮ ᱥᱟᱢ ᱠᱷᱟᱱᱮ ᱠᱷᱚᱞᱚᱢ ᱞᱮᱛᱤᱱ ᱨᱩᱪᱩ ᱡᱤ ᱠᱮᱱᱟᱨᱟ ᱛᱟᱱᱟ ᱛᱟᱞᱟ ᱞᱟᱛᱮᱵᱮ ᱧᱚ ᱢᱟᱛᱟᱢ ᱥᱮᱠᱥᱟᱢ ᱥᱟᱢ
tila tarong sen la gong kingon la den chen jung ni ge sen ba ta yi cha chi de ka la ko ke gong ba le ma de par lo le ta yi ge ma chi la ta na ke nyom ba ta na la yin de me ka san nor ba kong re ta par nam kha yin ka la son ba le ma de sa ta kha ke na pa ta la de be nyom ba ta la le ta ji ta ma ta chi dong san be ka nya ba ta ta ba ta ma kha king gon ta yi ge tu so ta na yin de me ka san nor ba ta ji ge sa ta kha ke na pa ser ba ji mo ba ta la ke te be nyom ma tong jung mi be ge la tong tong da ta ba ta ma yin de me ka san nor ba kong re ka la bar da la

0: 자가지 자용나 단나이 제세니 그런 아 나이가 나야 하장 같더니 아 사지 자체가 된 사지 집 같은 여사 당 안소 라레 베라야 다 퇴미 그 체리 세길 아니 야 자가 리자 그 아 아니 자기 파티 소지 되는 로노 데라 아 그런 거다 변하고 내니 베라야 다 나이 그 나야지 제바스 데인들 다 토 담보 안소 나이에서야 돼 간지 고 바레스 나이 고 되듯 나이에서 딜 취니 만지 바 냐나 취 소소 만지 바 그 넘버는 제바 이완 제바시비게 된지게 다지라 아 아니 나이에서 그래서야 아 취니 만지 바 소소 넘버는 제바시비게 되니 다차히 들지라 나이에서 다데 안소 고딩 코롱 그 토니 마히게나 도스 까모리 됐다 아 아니 베제다 드라니 마치 시에나 과련 데보 다 베야나 나이 로데 답 나이 로데 답 게차지 제임 비카슬라 아니 나다 로데니 이제 바로라 야키고 여세야 그 체지야 가데 여자데 메손 바이나 나 로데 센 틀리지 찬로 끼자데 다 나 로데 센 디슬레 아니 나라니 데 로데 임바다 버지 된데 그 체르지나 가서 고안데 찬로 근도와 마토로 로데 데 나지 로데 임바데 아 제자데 사보데 테게 마데 된데 임베 가슬라 아니 나다 로데니 이제 바로라 여도 제우 디슬레 여자데 지 니바크 로데 디제 다보데 나 임바다다 땡겨요 로데테 지 답보데 나이 바데 인거. 나테 로데테 지 답보다. 로데테 아니 나라 왕이 지 달아이 바. 데이티슬 야키고 여세야 잔데가 답보다 지니지. 나바테 만지 바 소소시니 고 쉐터요. 이완 제토. 된데 바이자 니까지 야키고 여세야 데 나이리스. 지니 만지 바 소소 나바르 지베 다이 차기지리스. 데레. 양베나 자켓지 로소 펠스. 자켓지 로소 펠스. 된데 지 예비가슬라 jacket da loso ninje parula kaya da jacket ko chose ki ji shi bi ge ani chite da majena nai da majena jacket loso pel se atene ji chabu jacket loso pel se dile page te loso ko no jacket loso yin loso de jacket loso yin jacket loso yin ma to loso pengen da bo de jacket ba ko to ge ta we ja jacket ji loso pel se ni sle ani jacket te loso pengen da ba ani page chupe de na ani loso pa loso de ko page ki le jacket ko sheba bug tin penken da pejin tin ni da kae da jacket ko chese ki ji shi be dan da ani mandi par ani yorn je gyur den de ba yan di ka kae da jacket chese ki ki pat ya nayes nayes den de idre ta nayes ya te kon di ba nayi a tin chi ni mandi ba so so number je be ga dai cha ki tin chela ta nayes ge re sa ta nayes ko des ni ba a nayes ge yawas ta wo na a ran re pe la ta nayes la yawa she na Kaseyoris. Tan diju kol yang tine peji dati maagunon yeba mantaba mambu yore. Nai je dun denke, nai je yose ni. Nai je tenko, nai je tsinipa, nai ngoma tine je yose ki. Yang kaxi ki cherise dine, ane nai dun. Nai wanda tijen kye jika nai jepa te, ane nai tambo ji konsu su dun ni. Ten ngoma le pela nai dun ma to me sange. Yang nai tukse ni, nai tambo tan, nai jepa te ni dun. Nai tsini ba mares, dindir pera nai ngoma de nai tumato ya mares ni, ta nai drudan, dindan, je, tenden denge, sozo sozo ya bari. Dindir ta kipa sozo, rano sozo la ya, jajung, drishik, ni, jinsen yang, yode bari. Ta wenjang, deka se la chere se dila, yangji tribi dojik, kani se menon na la kandiji son yore se na, nai je dan lar dosu, ngami hiu dan tamar nren se ni, nga yangji tribi dojik korang di bari na, nai jes. Nai jisani, ane sibushin sunyo shi. Tente sheba mazi, ane kani se menlong gondon na nai jipo, ane susususu, peji dan chiba goni, ane ma sunyo. Tiyo disura, ta lute yoyara buchi ena. Ta nai jite, nganzo yutjik toni, ane sahi sheji na, ta to godebun ra buchi. Mato nai jiji peji disu yaung disura, peji yasa ki yote mandra mandra kutoti yaba ena, tala yang nyura mongu nyukur. Tiyo yutjik toni, nai jika la, ane sahi zo jiwa pari. Tā tēku nōna pē chāyāna tāmbō ngā tō yīgē sēyā, yīgē yīgē kī tōni, tēne ngā tō nāi jī, jī kōna mā chīkē nā, yīgē hī jū pī kī dāch yō rā, ngā tō yīgē sēne kā nō yīgē hī nō pī kī dāch yō rā, tē tā pī kī yīgē hī jū pī kī dāch tē, anī nāi jī kī nōna nāi tāmbō tēn yī sā kio, nāi tāmbō tēn yī sā kio. 이게 이 죄비가 잣을 하더니 이게 이 민타사가 다기 그 니보테 아 답배자게나 무스야나도 니그스야나도 족제스야나도 니엔첸스야나도 아 남저스야 덴제크 니보 옌바 만지바 니보 옌바 그 마노로와 아니 시보시니코 쳬바는 제트고요리스 이게 생 잣들한테니 생노노 처리세들 뭐다 니그라서바 제니 말아와 아 이게 기정이 되서는 가서다 덱존하고 아 요만한 가서 얘긴데 이게 당존하고 되는 가서 창으로와 대응 뒤절 처리잖아 아 이게 집이 잣다부터 나이 담보레스 대인들다 간이세 메롱고나야 나이 담보도 마송이 뒤절 대한 친한 오자 죄바 나이 담보디 베르나 범바까와요 사지 베지께나 뉴스니 친한 좀 오자 죄바 나이 담보인스 아들 베지 양 뒤절 베나 범바 까와 나도 범바다 까와 코랑이서 그 말이 범바 까와 히비 민게서 어 대소대 처리잖아다 나이 담보 알아 양지 집도 지 야바 아 사지 베지께나 뉴스니 메자다 자가 나이지 나이사지 제테니 쳔 아 세난다 야나 쳔 존다보테 나조 베지 베켈라타 아시다 타나 메바레 자가 렌지나코 시다 나이 담보텔라 야 나이사지 게테니 쳔도아 당한 소라 토요마레 그 나이 담보세들 그 민자마토는 이자사마레 테네 나이니바레 탄 나이니바테 조치아 처리세들 나이니바세한데 조데 샤와테 지사게 샤비 열치 땡거 베차게나 당한 소 이게 지비카슬라 아 테치르나 나이 담보
1: ガンドチーズ。いげでかなってんどす。まずかけごんじゃないげでかなってんどす。いげごんだなガンドチーズでりょ。いげでちゃさかなかなれせにこうやってちょぐ。ていかさら、ねじゃうてさら、ペナナパンドチーズ。いげでかなチーズな、ナパンドチーズ。ナパンドチーズひびかせた。ないにばちゃう。チーひばだナパンがさてにじぱるだけじとじゃわてらてに。うちさてナパンいば。ナバでいるいばてんば。チーひばでしゃわ。ていないにばせりょ。 リータン、シャワーティニンジ、ナンバーティソソ、マンジパン、ニジパシパ。ディータン、リーカスラテニ、ナバンタン、ティシャウィヨルタン、アニ、ジジキシャワーティニンド、タケジトヨヒパテグ、アニ、カカソソーテ、サワテングヨル。ティータン、ナインバセアティ、コンディヒマリ、ティニ、シャウィヨダシャンジ、ナンバーソソ、マンジパンジェグ、ジャツォーテチェリセディアニ、シャウィヨルテテンビクナイス。ナインバセディ、ソウシャウィヨルテテンビクナイス。コケチャチュンミカスラ、ガンドティセディ、シャウィヨルテグヨル、ネジャウティサ、ナバンドティセディ。
0: そう、ナバンでれじゃ。てね、すんばでちゃれじゃ、ないすんばて。あ、そちゃちゃれば、しばぼてんぐ。た、かんでちぃせな、なばでちぃな。ほな、すいちぃ。すいちぃ、せうんでるじゃんけとぐ。パケちゃってじゃんけとぐ。ナバのじゃんけんじ、しばぼでそいんばとけちゃとぐよわ。ていうてるねんじゃんけとぐや。げげじちぃせ、けちゃてんじ、れんじゃばいな。げげじちぃひびかせら。ちぃひびしゃわてだ。げげせやてにじばるかえらちゃくちゃすきちぃひびちぇてじゃわてらてに。げげてんじゃんけしばぽいんば。 지히바데 게겐 샤와인바 디는 시바보데 샤와니 남바만데 바 소소 제규스 디 나니자 나이 삼바데 조드케나 아니 시바보데 비그나이 차디오 데처리세디르니 나이 삼바티 아티 나이 삼바세디르 조치 아니 아 나소디지 시다세야티 시바보데 비그나이 데시 데네 나이 예바리 타 나이 예바디 오 저사 나방인스 정케네 게겐인스 저진 고르히비 이게디스 원나 치시르티스 치시르티스
1: 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チェシュリティーズ
0: 자티잖아. 디미디스라 바차템 템바테 기바르. 디세아데 샤와리. 디네 샤와다 기바니디야. 바로 그더니 라다트고 아니 치바데니 만드바 소소 녀규. 디인들은 나이 기바 기세들 쪼데 기바템이 나야. 샤와데 기바템. 근데 나이 나바데 체리잖아. 나이 나바데 가서 중국서 겨와. 디미디스라 빼나. 다 공디 이게 답변은 처마네. 이게 때 간이 눈이 만데. 간이 내세들 이게 된 내사도 간이 만데. 내 자우들 이게 간이 내서 하시도 이게 칸이 뇌에서나 아니 뇌사한테 그나는 만드는 바리잖아 아니 카그는 마이 답 이게 답해서 만드는 바 근데 이게 답만 뇌사 쿵답 때 칸이 이게서나 나인가 봐 중국자 근데 중국세들 중사지 쿵사난다 야나 중사지 이때다 대리 중국이 취대니네 만지 봐서서 얘기요 칸이 뇌에 비가서 니드메나 칸에서는 론으로 칸에서 어디서 가서 뒤적 다 만나서 받은 거로 뒤적 칸이 현대여라 들고 와로는 얘기야 이제 칸이 뇌에서 니다텔라 되니 哦，对，对，比个啥的，可能嘛，我们把这个，那看，对不对？你用就那，用就你满嘴把人家把的，得做的就是那，啊，用啥个空点比个那样，得了用工资个，用是空点比那样得了用工，得那一主把的起来是的，他那一主把人家啥，做人家点个，他别家个呢，一个的刚个嘞，一个的刚个嘞，这问题是了，他那家给这个都别就一个嘞，是，连他的家把人呢，啊，你一个的，当别人一把路就人家去点个，一个的，啊，说不一个嘛一把。 一个个有一个嘛一把，两个一个嘛一把，一个的刚个一个嘛一把，是的，别几个嘛，第一个盖亚的价格就是啊，第二把的了，第二呢，别当一个的你把路了，你家的，你家的三个月，第二个呢，那一主办这家子的了，这娃现在个这这一当，这一起的你的满嘴把说说，七八年个月，第二呢你就做这家子的个，这是一个的，这做的那个那一点的了，这家子，我那个弄了别几个月就做别的，第二呢。 丁巴的车里是的，他丁巴的那一丁巴，那一丁巴的那个那一丁巴，你有啥个？你是有的点个。别那一个刚那进度，给下去的那一个刚那进度，所以我提出了一个南方的进度是来得的加班呢。哦，一个的进度有啥个？有的点个。一个你啥样的？一组的有啥个？啊，有，样的你得跟哪样的？是的，效果多多嘛一把，一个个多多进度吧。你的进度是不可是了，进度要比点。
1: 我一个拿把的地，一个是多的没呢，那那你把抢了，拿把个多的，一个地比下些把点个了吧？我们的进度是的，进度要比点点个，要吧？跟哪有是呢？拿把个多的要吧？拿把个多的刚有是呢，一个有吧？第二的是了，你有谁的是了？电视个有当，电视个七对人的满嘴把说说你个有，做的起来的呢？啊，电视有的对别个哪样？他那那一段把跟那个说他拆开不着久了，拆开都做第三点个了，变成南支一个只有那南支一个的第三点个。 我从头当铺开始支持，从头当铺开始支持，这个是啦，从头当兵开始支持，才个意思是啊，那个钱的下巴掉了，等于我这笔个底色的哪一把是呢？从头当铺开始，对不对？啊，下头这笔个底色的下头一把了，啊那样，满嘴巴啊，一个月的了，这个是个月，他一眼我说那一百是啊，这边呢，外罗马呢一个内个，外是外是一把，外是罗马呢一个内个，这个是啦，外是问题是啦，罗马这种没笔个大钱。 没比点上去了，万一他妈那一个点子，要么呢借给给老大，让公托啊，他说借钱给给老大，没比点上去，没比点的啥成就，给给么子呢？借给给谁的？给给的没比点上去。他问一下，别站的那些当铺老师要买的是呢，啊，别站的门前个是呢，那些当铺就开始等你啊，等你那一定是等这账给要把的，这账给要把的啊，这两个是真正要把的意思。他等你提出一个钱币。
0: 啊，你这几个男的，那参加经营，啊，第二个，他第二个活动就跟我们做的，啊，要是七七进去把的，把他当个做，俺那个什么的了，啊，七七进那点当，七七进一万，等你那一下他就固定，啊，那一了等你一万干着干着有吧，啊，他说别几个托你，我说日子嘛，啊，一般等你经营，啊，你，啊，当活动就几万个弄了，啊，你俺说门头的，啊，等你把七七进去把那的就搞那个做，那个说什么也弄嘛，也就等于。 他第二个是爸爸，啊，车进南的，第二张这一个，啊，主要的刚硬是的了，啊，车上往进的，车沿往进是啊，等你刚过过你七八年，刚了对你七八年过了是，车上往进的车沿往进，啊，都及时。等你宁波就车里是的了，宁波车里是的了，是当个啷个说车当，等你明年五月份刚刚买的是，车当明年的五月份是，啊，接下来就把这个弄了，车当明年的五月份是，啊，都车里是呢，啊，主要宁波个上了。
2: 主要你买个上来，肯定是买的起来是的了。让你赔了啊！啊，你啊，那也是让你赔了，那也就涨个涨，对了，那也涨个涨，是对了，没那个就有事。我他得上就过了，他妈个，啥给你拿着？啊，等你再去得了。临前的总指导，谢谢当年江苏评测党，据说来主意，赵南策，大杨木。

0: 워커니 캉킬란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미고마티 고데 첸리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
2: 오레레레 롱친 카바스냐레 징가 마기 초드드노 무기 송크 냐뷰 예히토나 치닝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Chuichang-chang-chuchu-bari 최창장 하지라 최창장 天地就能起来和你动为能起来的去才送

0: 你原始为若阳。
1: 주보나바서 건강자 다다신지 밀린진더나 베존론트니디리 건강계론트제 뉴윤스위레용시비 리젤린젠디리 나난힌드바 충자이 주보나바조 자시뉴윤체비 뒤찬더라 자시샤와 공당공접장 자시리롱 따더르냐와야 자시슈비 면세인더니조 자시긴근 끝에 자더디 자시담이 자자 초더파라 자시시비 로레 셰더당 자시 지구선도 러버먼